0: 돈독이 겨우 워크업이야. 그리고 먹봐라.
1: 신발딱스
2: 가래 게느라고 신발딱스 게느라고 신발딱스 잡아자라 잡아다자 잡아구선 바깥 잡아간데 무슨 형제나
3: 야보
2: 그놈새 신발딱스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구바아라 전주쿠아타 뇨브레치 마마 어머나무리리 에타무리라오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바깥이 와냐마쿠운디 바토베와 내구엔디데 투타무리라오 신발딱스 웬나무에노
1: 신발딱스
4: 조금해 조세
5: 억사우시
4: 안녕게 트랩이라고 난니네 트트
2: Kajanja kava kazi, katiaba kana katenga fava shaja tura zewa.
4: Mukaya katenga gay.